들어가이. 오,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왔다 왔다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.